0: 哎，你知道吗？你小的时候还在妈妈肚子里的时候，我天天给你讲《西游记》，然后你就隔着妈妈的肚皮踹我的手掌心。我一喊孙悟空来了，咚一脚；我又喊猪八戒来了，你咚又是一脚，好玩的不得了。后来你生下来以后闹觉，爸妈都管不了你。
1: 那时候抱起你就喊孙悟空来了，哎，你立马就不哭了。怪不得我现在就《西游记》学得好。
0: 所以不管怎么说，有没有血缘关系，我们就是切切实实的一家人。我今天跟妈说了，她永远都是我妈。
1: 像，我们俩就是亲兄弟。谁跟你是兄弟啊？亲姐弟。我才跟你长得不像呢。你就别嫌弃我了，姐。等宝宝长大了，我也要给他叫西游记。你讲来，你现在就讲。那从前嘛，有只猴子叫孙悟空，还有一只猪，你知道叫什么吗？
0: 猪八戒。
1: 叫沈明珠。
0: 你还是猪。
1: 你知道唐僧是谁吗？
0: 唐僧就是越秀娥，每天就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叨叜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